상상을 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이렇게 되실 아니에요? 이도 기다가 늦반 마릉마릉 기다가 내용 나오 니마사 늦반 시보도 여러 개도 오래돼서 성우들아 아기

0: 저는 털러 오는 거예요. 사랑을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를.

0: 먹어?
1: 입만 맞으면
2: 되는 그쵸?
0: 걱정에 신경 쓰세요.
2: 말 듣지 않아도
0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3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4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3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.
5: 나약한 저를 견딜 수 없는

0: 같이 쓰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
1: 진짜 멋있게 나왔어.
2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3: 저희 이번 킬즈타운 뮤직비디오
4: 봐달라고.
5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6: 사실 경쟁이야.
3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2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으니까